0: 그러면 빨리 먹었는데 인터넷이 어디 있었어요. 너무 예뻐요.
1: Units on high tech, 31 62 into 31 will handle all of the units. You can go on service, operations to A1 main, 350.